0: 보자 오늘 먼튼 하이 무이찬데 오늘 타라는 노라라 빠리자 깜빡이 사하란 비철 꺼벨레이마 비철 꺼벨레이마 살게
1: Tintara, tintira, tintara.